뭐 항항와 뭐 잉누 뭐 잉하 돈두 앙와 캄쿠 육벤레 마 보다렌 카훈 하레 사나룽누 삼유 이식 아니 힝마봉 케르바 파나 유쿠샹와 캄쿠 사바하오 망세와로 바하누 나사니 바하오 헤케리케 케벡파 예모 숨미항 뜻투 프림 싱 타망레 간덕 항팡역파 삼만 정히모 담풍 럭누 간덕 렙상 SIR 팀비 이시 케멘 라제바 섹싱 덩젬레 고보 오 간덕 줌룽 오 펌하 칼렙 지리하 항마얌박 미마누 헥신 컵모 툼럭누 덩덩 라틱 상가 항육나하 메와 헤케리케 밍 팀마 밍 렙 렉마 닝솜 쪽마레 라기 빵페 탕페 힘힘 컴마 얌박 미마누 헥신앙와 탕게 툼 렙상 라첸 캄라타 람하 구식 쪽마레 라기 라틱 럭춤 메시구시앙와 거라 게다바 라렌옌 네치누 텐소마 얌박 헥심바 잉컹와 헤케리케 건 럭춤모 Commissioner come Land Revenue and Disaster Management ba management ba sap in dang ba arranging chiwang bhutia re kufu o kan chumlung in pokyang wegra kamo nadang ba lok hekeri ke mines and geology ba roads and bridges land revenue tampung lok BRO pipon magan ba thum dang ba ha mewe khakan kurumu sumihang tutu prem sing tamang re ang khamkhu sa ba o mang buddha ren mang sewa ro ba o nasan ke juk pa ha o sa kha da wa ren sawan tang na mu hang hang wa mu ing ton do ra mang buddha lam yari ki yari ni sam ha la ma suk te tyang wa ba pa na yu khu si ing khong a khep sum la a ba che chu re alla kan ing khong le ko e gang kan sam mi gen sam lo in ton do me ra pa chi ge khep sum ma ni wa tam sum

부주장보 디 룽팅카 가도인 파가 샌디주의 기능게 탐지 감불러 가서 박도메 보슈시이 다도 잠시 비상까지 주행한 동패비 다링 자님 미디엄 웹기 미터 니자 죽숨 주주 죽주리딘 킬로허츠 직동 십자시 FM 강진생아 메가허츠 진짜 숨당 뉴스 온 이어 모바일 앱 기토리 링기주기 방긴 민토 렌정 빌리림 참다 선보나도 이 다링기 리림 거피시이 다시 타지 말람리 스무나